0: 있지.
1: 알았어, 내가 잡함. 또 행빈이 몰라, 에도, 건들 앞에 내든, 아이, 전자민 호피, 아우, 개고마, 호피, 이랬는지. 또, 코코카타 건들 앞에 내든, 건들 싸우라, 에도, 원나래. 원나래 파란데, 왜라? 나는 뭐, 뭐, 뭐, 떨어진, 당분, 니, 뭐, 꼰대, 오래. 지켜, 남세, 거기, 거짓, 거짓 해봐.
0: 또, 또, 아름다운, 만졌다, 좀, 해라오. 그들은 뭔가 같이 어렵게 좀 관계를 시작하라 또